0: 소리 줄이야. 집에 있는 소리는 말은 불러.
1: Pro 2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

0: 소리 지르라 지배인 소리는 마른 루루
1: Pro 2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

0: 소리 지르라 지배인 소리는 말은 루루
1: Prodo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